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적으로 가정의사 계약봉사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고 전 생애 건강관리를 관통하며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기층건강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고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전문 고학보급 활동이 가동됐습니다. 하남가도에서 주민 건물 지하실 수년간 침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기층의료 위생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전시 4개 진 중심 위생원과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을 핵심 봉사 단체로 삼아 전 지역적으로 가정의사 계약봉사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고 전 생애 건강관리를 관통하며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기층건강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날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가정의사팀이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화 추적관리 봉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연길 기층의료봉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 전과의사 한영승은 각 팀에 전문의 간호사 그리고 2급 이상 병원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민이 계약하면 봉사 중심에서 먼저 연락할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봉사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의사와 계약한 후 주민은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이나 각진 중심 위생원에 내원하면 진찰료와 주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봉사를 실제로 온라인 통합과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 시는 2급 이상 병원의 림상의 전문의와 기층 전과의사, 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통합해 전문 가정의사 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문자 메시지, 주민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계절별 건강관리, 일상 질병 예방 등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0: 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의사 팀은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실시해 환자의 신체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병증 특성에 따라 약물 복용 지도와 일상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규격화된 건강 기록을 수립하고 건강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작은 병은 조기 발견, 만성 질환은 엄격한 관리, 위험 요소는 조기 개입이라는 단계별 건강 관리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사 계약 주민 은취금은 가정의사가 자주 전화가 와서 혈당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작은 병이라도 큰 병원에 가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가정의사가 생긴 후로 정말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로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우리시는 65세 이상 로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위험평가 각 가정의사 봉사팀은 봉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양로원 기업 사업단위 중소학교를 방문하고 건강지식 선전 강연, 무료 진료 상담 등 공익 활동을 실시하며 건강과학 보급 지식과 편민 의료 봉사를 기층 군중 곁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로인 등 외출이 어려운 특수 계층을 위해 가정의사팀은 방문 건강검진 등 일대일 따뜻한 봉사 제공해 특수계층의 외출 진료 및 검진 불편이라는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 종합보장중심 사업일군 호우박은 연길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 위생원을 이용해 건강한 군체의 가정의사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전과 안내를 강화해 주민들이 가정의사 봉사를 들어본 적 있다 해서 알고 있다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아동, 임산부, 로인 및 만성 질환자의 건강 관리를 착실히 운영해 모든 사람이 기본 공공위생 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한 기층 의료 봉사를 받
1: 부부장인 허영광이 연결시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중국 전자학회는 시 제3중학교 등 8개 학교에 과학보급 도서 등 과학기술 교육 물품을 기증해 현역 중소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충실히 했습니다. 중국 전자학회 보급사업위원회 위원이자 촛불 의무교육 과학기술 자원봉사자인 차유이가 학생들에게 로봇 보급 공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시 제3중학교 7학년 4반 학생 최의진은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손으로 직접 과학 창작 소형 실험을 많이 하여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미래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연변주 전문 과학보급 활동기관 과학보급 자원봉사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8개 중소학교에 깊이 들어가 약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입문 공익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흥미유발과 기초개념 형성을 핵심으로 하며 로봇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실천, 인공지능 일반 상식 등 특색 있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감각적인 인식을 갖도록 돕게 됩니다. 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은 로봇,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교육과정은 물리교육의 융합과 혁신의 새로운 실마리를 열어주었다고 하면서 이번 학습 내용을 일상교육에 녹여내어 재미있는 실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점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0: 5월 27일 시문화예술계연합회 제11기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임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기 당대회,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문화사상과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

0: 엄청이렇게속상하고답답합니다어쩜좀이렇게어뭐20살30살인 자식도아닌데이제는50번은자식인데좀말을좀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그런면에서애납니다
1: 특히이제 연변에 같은 경우에는 자식분들이 가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양로 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0: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양로 걱정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그 양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1: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0: 예, 더 걱정을 저 선조들이 보니까 영 효심이 영 지극합니다.
1: 그렇죠.
0: 예.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서 자란 분들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덕거로 인에 대한 이런 관심사는 영 없습니다.
1: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 엄마 집에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친구 그 부모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병원 일도 다 이래 봐준다.
1: 그렇죠. 동반해서 다녀오시고.
0: 그리고 뭐 지부 이렇게 그 양로원을 옮긴다 하면 그러면 또 양로원 옮기는 시설도 다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집 관리도 대신해서 해준다. 어찌다가 자식한테 가서 한 달씩 있으면 그러면 집에 꼬재라면 물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게 많.
1: 그렇죠.
0: 예, 강아지 또막 키워주고 고양이 또 먹여주고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1: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0: 그애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그 느꼈습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자 집의 아가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는 지금 도움이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귀가 영 씨해져가지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특히 나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을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도 모든, 그러니까 법과까지도 95점 아래를 맞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빗강대로 막 이렇게 신다리를 맞아서 골뱀이 진 적이 영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딸한테는 무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하단 말입니다. 이렇다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일찍 자라 이런 거.
2: 어머님이 그렇게 하세요,
0: 예,
2: 지금은.
0: 우리 엄마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내한테 하는
2: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0: 돈이죠.
2: 돈이죠.
0: 일단은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그 예금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위시에 대해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안락한 생활을 즐기자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집에서 양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2: 그렇죠.
0: 90%에 10명에서 9명은 다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 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자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탁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러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게 자식들한테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양도보험에서 이래 나오는 돈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만, 안락하게 좀 멋있게

0: 그런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60이 돼서 이미 노인이 다 됐는데 60이나 70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 또 지금은 그 우리 고모 할머니를 봐도 고모 할머니가 연세가 97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우리 그 삼촌이 이제는 70이 거의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노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그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양로 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0: 네.
1: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10,000 씩산 것도 있고, 10만 씩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 게, 1년에 20만 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샀었는데, 그때, 태평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태평에 양로서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낸 상태이고, 이제 저는 55살 이제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살 때는 16개랬는데, 지금은 67개 됐습니다. 이 67개 그 양로서치에 가서, 석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로를 할수 있게, 돈하고 자원을 다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은, 뭐, 제가 혼자 쓸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된 거고,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주변에서는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뭐 4년은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될수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는 돈이고 그다음에는 자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 생활도 이렇게 재밌는 노후 생활을 보내자면
1: 그렇죠.
0: 예, 그러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행복한 거죠.
0: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인 언니들은 용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400평 거의 대개소리 1층짜리 주택을 지고 네 가구가 거기에 들어가 네 친구가 돈을 합쳐서 그거 지었단 말입니다.
2: 그래요.
0: 예, 근데 아쉽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 이래 분해하고 이래 나눴습니다. 예, 그거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보내자고 지었는데 어느 부모님도 거기에 가겠다는 부모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리랑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언니네들이 자기네가 네 식구, 아니, 그러니까 네 집이 같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견이 맞지 않는 그 경우가 이래 많았었고, 그 중에서 사고로 한 분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런, 원인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노후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서
2: 네.
0: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자,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2: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네 가지 四大账户가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 수입이 그냥 한 달에 만 원이면 거기에서 4천 원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2천 원은 생활비로 쓰고, 2천 원은 의료비로 이렇게 쓰고, 계속 돈은 따로따로 이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2: 네.
0: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충분히 누적이 되게서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로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양로 방식은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2: 그렇죠.
0: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어느 그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금,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30만에 보태서 거의 50만이라는 그큰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도 절뚝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자면 살수 있는 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또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바람에 돈을 어떻게 은행으로밖에 할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그냥 무조건 뭉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이 많으니까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돈을 맡겨두지 마시고, 지금은 취도가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그냥 위챗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그 支付宝을 다운하든지 다운해도 몸은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노인들이 노년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1: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중국말로 金窝银窝不如自己的老窝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0%가 다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4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변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요강통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요강통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발견을 예,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그 지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예, 4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예,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러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 그 광채설 한 병 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2: 네.
0: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네. 사고가 생겼을 때 러인분들은 자기절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래 생겼습니다.
2: 네. 네.
0: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금액은 좀 비싸요. 예, 총 그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꽤나 괜찮은 주택을 하나 사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요 돈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갔다 해도 요 돈을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돈이고 예, 그리고 요 금액이 마련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총 네 가지입니다. 지황도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위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서취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총 서른 가지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그 차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요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뭐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그 반영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남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만 한남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을 때다. 그래서 한남병원을 많이 가더란
1: 네.
0: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자면 저도 몇 달 아이가 뭐 어느 과가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이래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래 1대1로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총 30년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물론 뒤에 한 3년 뒤에부터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렇게 뭐 보모를 쓰는 돈보다 내가 뭐 전문 간호인을 쓰는 돈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혼자 만약에 사셨고 그리고 내 수중에 그것도 보험 아닌 은행에 뭐 한 30만, 60만 이런 돈이 이래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엄청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네네.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도시에 살고 있어도 막상 함께 살러 가는 것은 망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0: 네.
1: 또 로인들이 자택 양로를 원하지만 자녀로서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택 양로를 선택했을 때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자택 양로는 자택 양로를 선택 안 했을 때 불안한 요소겠죠.
2: 네.
1: 네.
0: 자기절로 만약에 자택 양로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하겠죠. 예. 이거는 뭐 로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제가 심천에 6년 동안 혼자 이렇게 그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틀을 사십칠 거란 말입니다.
2: 네.
0: 그리고 원래 자체가 그런 그 뭡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도 뭐 전기세라면 물세라면 지금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 몇천 원씩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경험이 그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그 뭐 이래 재활에 또 돈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도 돈도 깨지고 극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래서 이 현재 방문 간호,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먼저는 그

0: 요즘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1: 네.
0: AI로. 근데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그리고 내이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1: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네,
0: 그런 걸
1: 문제점이
0: 했던 것
1: 많죠.
0: 같고, 그래서 이런, 방문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방문 서비스.
0: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방문 서비스.
2: 그렇죠. 독거로인이 또 많아짐에 따라 혼자 지내는 것보다 양로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도 일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로원이 예전의 유치원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효도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그 양도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유비 문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듣는 분이 노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2: 그래요. 오늘 소은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 회사의 박려화 보험 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수고
0: 감사합니다.
1: 많으셨습니다.
2: 좋은 세상에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신 김설아 선생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의 사연 대신 선생님 자신의 행복한 이야기로 하루하루 엮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의 또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웃음과 건강이 넘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22여 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저희 연결 종합방송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숨결,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0: 그날 춘자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젖은 소금 마대 같은 묵직한 몸뚱이들을 11명까지 세웠다. 그 호에는 의식을 놓아버렸다. 땀에 질퍽한 몸뚱아리들과 술래가 뒤섞인 후덥지근한 입김, 욕설과 구타에 가까운 유린, 얼굴 가까이 들이닥친 부엌신이 같은 얼굴들이 보기 싫어 눈을 잔뜩 구기질러 감은 데서 그저 기억되는 것은 그 꿉꿉한 냄새와 헐떡이는 숨소리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밤, 어쩌구려 골불에 불어난 깊은 강심에 굴러떨어진 듯한 경상이다 아닐까. 입안으로 마구 미어져 들어오르는 흙탕물을 들이삼키고 호적이며 물로 솟구치니 또 하나의 물웅덩이에 빠져들고 흙탕물이 신음과 비명을 지를 새 없이 입으로 코로 쏟아져 들어오고 호적거리는 손과 발이 모난 돌뿌리와 나뭇가지에 마구 걸쳐이고 긁히고 호빙고 그야말로 지옥에 간 그 소용돌이의 수용도 모르는 몸으로 내쳐 짓듯한 경상이었다. 귀청을 째던 군가의 소리도 잠잠해지고 수역에 넘쳐 광분하던 병사들이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곁칸에서 더는 비명과 반항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납게 반항하던 광고기는 다시 자기 방으로 끌려들어갔다. 뜻밖의 이 난장에서 보게 된 영신이도 자기 방으로 끌려들어갔다. 초죽음이 되어버렸는지 더는 소리가 없다. 다른 방들에서도 아무 소리도 없다. 문득 찌르륵 소리를 내더니 병경 옥상에 매단 스피카에서 돼지 묵다는 듯한 소리가 울려왔다.
1: 효도!
0: 춘자는 자지러지게 놀라 가슴에 소를 얹었다. 심장이 다시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온 병령의 불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속에 또 한 번 고함 소리가 울려왔다.
1: 휴식!
0: 순간에 커다란 침묵의 보사기를 뒤집어 쓴 듯 온 병령은 괴잠잠해졌다.

0: 깊은 밤, 견딜 수 없는 공포에 몸부림하다가 광고기 방의 합판을 똑똑 두드려보았다.
1: 광호가! 광호가!
0: 이윽고 저쪽에서 낮은 소리가 실려나왔다.
2: 진짜야! 어쩌다가...
0: 광고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합판을 사이두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음을 울었다. 이윽고 광고기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2: 준자야, 우리 도망가자.
0: 그 말에 준자는 몸을 움고기 하나씩 그녀들의 손목을 감춰주었다.
1: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0: 준자가 애그랬지만 칡뿌리가 엉킨 그 손에는 여자로서는 우악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3: 난 집에 갈래.
0: 광목이가 새된 소리를 지르며 시오노의 가슴 패기를 쾅 밀쳤다. 시오노가 벌렁 뒤로 자빠졌다. 춘자와 광고기는 허겁지겁 앞만 바라고 뛰었다. 그런 그들의 어깨를 다시 덮쳐든 시오노가 잡아챘고 셋은 한 덩이가 되겨 낭하에서 뒹굴었다. 이때 밖에서 노란한 군화발 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불이 불칼처럼 번뜩이며 란무했다. 위안소의 문이 열리며 병사 몇이 득달같이 들이닥쳤다. 리도처럼 강한 손전등 불빛의 존재는 눈앞이 어지러웠다.
4: 뭐, 도보를 하려고?
0: 병사들은 그녀들의 멱살과 머리끄덩이를 잡아채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독수리 병갈이 낚아채듯 그들을 질질 끌었다. 둘은 다시 방으로 끌려들어왔다. 알전구등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쿵쾅쿵쾅 울리며 타작배가 떨어졌다. 경황 속에서 그 뒤끄러운 칼과함질 소리가 노부유케 소리임을 촌자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공포에 꺼둘린 그녀의 얼굴을 병사가 손전등으로 후려갈겼다. 촌자는 얼굴을 감싸주면서 바닥에 뒹굴었다.
5: 직성!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도보를 하겠다는 거냐? 여기는 군대야!

0: 무똥은 입지 못하고 군모만 눌러쓴 채 달려앉아가 갈린 소리로 욕설을 연발하며 발로 춘자의 얼굴이며 가슴 패기를 마구 걷어찼다. 곁칸에서도 매질 소리와 함께 광고기의 비명이 들려왔다. 노부유키가 춘자네 쪽을 향해 소리 질렀다.
1: 얼굴은 때리지 마라.
0: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났던지 춘자는 기억이 없다. 그저 터진 입술을 감빨며 의식을 찾았을 때는 때창이 허옇게 밝아 있었다. 벌벌 기며 일어나 합판을 두드렸다.
2: 광호가... 광호가...
0: 그저 광고기를 찾는 수밖에 아무도 할 수 없었다. 혈육인 그네를 찾아야만 이 공포의 노을에서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고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라도 잡을 지푸라기라도 있을 것 같았다. 저쪽 방에서 광고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2: 난 도망갈 거야. 난 도망갈 거야.
0: 자신에게 하는 입다짐 마냥 광고기는 그 말을 중복하고 또 했다. 광고기의 말을 들으며 춘자는 몸을 달달 떨었다. 삼엄하게 담장을 두른 병경, 대문가에 총창을 꼬나든 쑥색 군복 차림의 병사, 옥상에서 펄럭이는 일장기, 들어서면서 보았던 그 엄슬한 광경이 머리에 떠올랐다. 곁방의 하판에 한 손을 댄 채 쪼그리고 앉아 춘자는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곁방 어디선가도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그 울음에 섞여들었다.

0: 지팡!
1: 문득 병영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렸고 춘자는 악몽에서 깨났다.
2: 모두 운동장에 모이랍신다. 하얗고!
1: 시오노가 난가에서 소리 질렀다. 그녀의 소리에도 잔뜩 긴장에 질려있었다. 며칠간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온갖 수모에 지지름 당하고 있던 처녀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며 우르르 위안소를 나와 운동장에 모였다. 누른 황토를 깐 운동장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 안개와 더불어 핏빛 기운이 굶실거렸다. 농비란 안개는 새로운 악몽의 전조를 예고하는 듯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백지장처럼 얕고 창백한 얼굴의 처녀들과 마주해 총대를 맨 병사들이 대적이라도 만난 듯 일렬로 차렷자세로 서 있었다. 그 앞에는 목줄을 한 두 마리의 세파트가 군악의 발치에 높은 귀와 온몸의 털을 꼿꼿이 세운 채 새파랗게 빛나는 눈으로 뻗쳐 서 있었다. 길게 빼든 세파트의 혀가 널름거렸다. 노부유키가 군화 소리를 요란스레 흘리며 맨 앞에 나왔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니림영 연무령 제작의 최림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늘 찾아오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오랜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릴 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캄캄해지자 깜짝 놀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서랍에 미리 준비해둔 초를 꺼내 불을 켜주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지만 캄캄했던 집안을 따뜻하게 밝혔고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림자 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강아지 그림자를 만들어 보여주시고 저는 따라 토끼 그림자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자를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며 한창 흥겹게 놀고 있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버지와 재미있게 이어가던 그림자 놀이를 멈추게 되어 얼마나 아쉬웠는지 다시 켜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도 아이를 키우며 가끔 그림자 놀이를 함께 하는데 그때마다 어릴 적 정전이 됐던 밤 아버지와 했던 그림자 놀이가 생급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생급스럽다는 갑자기 새삼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이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던 일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생급스럽다에는 또 행동이나 말이 느닷없이 갑작스럽다는 뜻도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나오는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밤 10시를 넘었는데 친구로부터 갑자기 내일 같이 여행 갈래?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어서 너무 생급스러워 낮에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라고 말하니 친구는 갑작스러운 여행이 더 재미있다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급스럽다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갑작스러움과 새삼스러움을 표현하는 아주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때로는 생급스러운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때로는 생급스러운 기억이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혁신, 이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0: 제21차 유엔 위삭절이 모속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신시대 련형 전면적 지능 추진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미호족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중봉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인 지식체계를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뇽하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소하릉 유적지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지형으로 천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기계를 간직해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문명과의 만남, 문화의 융합을 품은 천년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비의 비해를 벗긴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하 통지였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대형 소하 역사 저작의 공백을 메운 이 작품이 전국 사학계 우수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룡하대학 민족역사학원 도근록 원장은 국내에 소장된 모든 소하 문자 문헌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출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와도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 정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하 통지라는 역사 저작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소하학, 철학, 사회과학 연구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한 덕목으로 풍조를 인솔하고 오산 작품으로 인민에게 기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철학적 사회과학 연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리론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1년의 철학적 사회과학 연구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홍기거 정신 선전 강연 말량 행사 현장에서 상황식 당수업 홍기거 정신 영원하리가 강연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정년교원 장정정은 우리는 조국 대제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미 600여 명의 수로 건설 체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정 교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료들을 신속히 성과로 전환해 교재로 정리 출판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림현 강산을 재배치한 분토 과정을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인민 중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 정역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문예계와 사회과학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학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의 사상적 맥박을 파악하며 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의문점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이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강력한 역사적 주도성과 학술적 책임감으로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강산 대학은 철학 사회과학 업무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종점 연구기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과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프로젝트의 고품질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강성화 진흥형 두뇌 1.0 버전은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통해 홍색 자원의 혁신적 전환을 힘을 입어 영산홍 청년 예술 사상 정치 수업 등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브랜드를 통해 사상 정치 교육이 기름진 홍토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 실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강산대학 왕해군 학술 부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서 대지를 깊이 경작하고 홍색 문화 전승, 노혁명 근거제,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과제에 집중해 높은 수준의 대화를 양성하며 국가 전략에 기여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종강선 특색을 가진 고품질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중국 독책 철학 사회 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중국 특색 철학 사회과 건설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철학적 사회과 문헌센터의 데이터 총량은 2,800만 건을 넘어섰고 조회수는 19억 회를 초과했으며 이용문판 사이트의 해외 등록 사용자는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구에 보급됐습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하는 것을 좌표로 삼아 철학 사회과 연구 분야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세계를 내다보며 인민을 가슴에 품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21회 유엔 위탁자리 5월 26일 중국 강소성 무석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축하 편지를 보내 유엔 위삭절 기념일에 축하를 전하고 축하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호영은 위삭절은 세계 불교도들이 부다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는 유엔 결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와 자비와 평화 정신을 발양하며 각국 각 지역 불교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각국 이민의 친선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중국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혼란이 얽힌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투입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불교계가 독립 자주, 평등 우호,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각국 각 지역 불교계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등 국제불교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종교대회와 문명교류 상호참조에 폭넓게 참가하여 중외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고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번영, 개방적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석한 귀빈들과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유엔 위삭절은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가 주최하고 중국 불교협회와 강소성 불교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바티흐 이상과 67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불교계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최근 려룡성과 청해성이 15차 5기는 괴기라는 주제로 특별기자회견을 각기 열고 15차 5기는 괴기 요강을 중

0: 국가의 다섯 가지 안전을 소화하는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며 고품질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능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의료용성은 전통산업의 존엄 승격과 전략적 지능산업의 육성, 확장을 총괄하고 선박 및 해양 장비 등 6개의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전력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7개의 국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동북 해륙 대통로를 건설하며 한국군의 스마트와 친환경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항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운 중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인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지능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총회에서는 생태문명 고품질 발전, 민족단결, 민생복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주요 조치를 배치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염호 산업 기지, 국가 청정 에너지 산업 고지, 국제 생태 관광 목적지,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수출지를 신속히 건설해 전국 친환경 연산 전력 협동 발전 시범 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총혜성 라동천 성장은 우리는 습금형 총서의 간절한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고 올바른 지조권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계획 요강의 총사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정고원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청해성은 생태보호를 국가의 중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말에 청정에너지 설치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시키고 연산력 규모를 10만 피로 달성하며 친환경 연산력 센터에 100%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실현하고 염호 전체 산업체인의 생산량을 1천억 원 돌파하게 하고 야크, 서상양, 구기자 등 5대 100억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고품질 건설, 기련산, 청해호 국가공원 설립을 가속하고 삼북 프로젝트의 심층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청해의 생태적 외관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며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 방공실이 26일 국무원 정책 브리핑을 열고 상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호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지와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데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지만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주택보장, 사회보험, 의료보험, 취업 및 기초보호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비부주임은 재정 측면에서 기본 공공봉사 분야의 이전 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상주 인구 수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을 최적화 배치하고 인구 유입 지역의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인구 안정 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행 요구를 제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일률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권

0: 계사 요삼은 동반 자녀 교육 분야의 구체적 보장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삼은 인구 집중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유수에 대한 조정과 조언 배분을 강화하며 학제 간 자원 경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공동 건설, 자원 공유를 추진하고 공립학교 학위 공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녀들의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미호적 상주 인구 가구를 적시에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직접 의료보험 개인 계정에 선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더 많은 고빈도 봉사를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상해보호 시범사업을 전성 단위로 확대하고 자유직업자의 보험 가입 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민정부는 27개 부문과 공동으로 유동 아동을 대상으로 정밀 파악, 정확한 등록, 세심한 봉사, 전단 작업을 실시하며 1인 1등록부를 만들어 매달 가정 방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공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촌단조항, 전국여성연합회, 전국공상업자연합회, 태역군인 사무부와 공동으로 발의한 국가초빙행동 제7지준이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래 국가초빙행동은 현재까지 연속 7개 시즌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총 14만 개 이상의 유명 기업이 참여했고 발표된 초빙 일자리는 1,300만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송도, 영파, 보종, 합비, 장사는 국가 초빙 행동의 협력 지역으로서 특색 있는 인재 유치와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용 국가 초빙 AI 지능체인 국가 초빙 소지 또한 26일 발표되어 주요 봉사모들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하고 인재의 고품질에 충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5월 27일 0시 16분 우리나라는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장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사용해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사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는 주로 다중대역, 고속률 위성통신기술 검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6일 안전내각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레바논 내 군사적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심층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앞서 레바논 진주당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4월 17일 효전 협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노란 선을 넘어 레바논 내 심층 지역으로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예측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진주당 간의 포괄적인 휴전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이 26일 가자 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공습을 가해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타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 회의가 강소송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 2026년 APEC 무역장관회의 소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신규 봉사업 로정도를 비준했습니다. 이어 관측은 1 플러스 1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연말에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중요한 무역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기자회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어 각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APEC에 가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 번째로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각국이 APEC 중국의 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 및 지역 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공동 성명과 신규 봉사업 로정도라는 1 플러스 1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남계대학 APEC 연구센터 주임이며 중국 APEC 연구원 원장인 류신양은 실질적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지역 발전의 허점에 정확히 대응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협력을 견지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개방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가 인심으로 향하는 방향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APEC 각 분야 협력에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게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보편적 특혜의 보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APEC 중국의 해는 개방 혁신 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정했습니다. 이번 APEC 무역장관회의 기간 중 중공중앙정치위원이며 공무원부총리인 하리뽕은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비전으로 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는 개혁을 지원하고 신흥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성과에는 중국의 제안과 주장이 반영되어 APEC 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PEC 정책 지원 그룹의 카를로스 국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은 APEC 경제체들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소주 성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충분 발굴입니다. 이는 다자 무역체제와 세계 무역기구 활동 지원 등 전통적 의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를 전통적 무역 의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역 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APEC 경제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무역 협력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회의 기간 APEC 경제체들은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도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며 디지털 전환 혜택이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대표단은 이를 통해 중소 경제체들이 디지털 무역 협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APEC의 혁신 발전 지향은 중국의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일치합니다. 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를 초과했고,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강점은 APEC 경제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을 행사인 소주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에서 한국 S&STEC 주식회사의 해외 사업 대표 정일두는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지능형 생산과 디지털 제조 모델이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상징적 성과인 APEC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협용력 있는 봉사업 노종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국은 8대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봉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봉사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봉사업은 APEC 경제 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노종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사업 발전 총사진을 제시하며 봉사업이 APEC 경제 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봉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봉사업 총규모를 10조 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봉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각 회원국의 협력 공간을 더욱 넓힐 것입니다. 풍랑이 높고 급류가 세차질수록 같은 배를 타고 함께해야 합니다. APEC 중국의 해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각 경제체와 함께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연말 심수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의료사는 중국이 항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정적 초석이자 안정적인 항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은 성실한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왔으며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극에서 억만 인민대중은 그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며 민심의 향배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됩니다. 인민의 신뢰를 받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한 당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왕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쇠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 교약은 첫머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동대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동대임을 명확했습니다. 당 교약은 또 당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며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좌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시종 존중하는 것과 인민의 역사적 주체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숭고한 지상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가장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당의 재반사업을 완수하는 것과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영원히 대중을 지탈하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성격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며 공동 부유 사업에서 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 14억 중국 인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게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넷째, 당의 역사적 경험을 한층 더 깊이 정화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끊임없이 경험을 통화하면서 실력을 제고해오고 끊임없이 위험 부담과 도전에

0: 대응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의 경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소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장기간의 모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서 거듭되는 승패와 득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현실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전례 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등 분야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자연계의 도전도 있으며 전통적 도전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도전도 있어 언제든 흑곤이와 회색 고불소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진 도로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더 잘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계발을 얻고 역사 경험으로부터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혁명투쟁 시기 모태동 동지는 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해 적을 타승하는 3대 법보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 당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의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D램과 NAND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요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밥값해 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특히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터키 수도 앙카라 남쪽 교회에 위치한 미흐예이 가축시장은 유난히도 조용합니다. 상인들은 노란색 텐트로 된 우레 안에 서서 지나가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눈빛을 예의주시하고 고객들은 우리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상인들의 외침과 구매자들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을 이 시간에 시장은 지워지지 않는 초조함과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중들은 높은 통화 팽창에 시달려왔습니다. 로임과 양로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만 상승폭이 항상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소와 양의 가격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고객은 대를 이어 희생들을 지내왔지만 가축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는 양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바이라미 웨즈캄즈도 양 몇 마리를 둘러본 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한산한 분위기는 많은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직 가격이 내리길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명절 첫날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격이 내릴지에 대해 상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축 상인 알리 위스티넬리는 디젤유는 수입품이어서 이란 쪽에서 전쟁이 터지자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료 가격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크게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상인들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상인 압둘라흐 코세는 자신의 진열대 앞에 서서 중동 지역의 긴장된 상황이 운송비와 비료 가격을 폭등시켜 축산업 전체의 원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게 팔자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소상인 오잔 다르 부닥이 잠재적 구매자와 함께 리본으로 장식된 몇 마리 황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리본들은 원래 명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르 부닥은 사료와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가격이 3배에서 4배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가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 구제역 전염병이 터키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터키 통계청의 관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터키의 정육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5% 감소한 1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앙카라 정육업협회 팔즈르 얄츤다 회장은 레넨 같으면 사람들 손에 돈이 좀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희생절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가축을 잡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소나 양 한 마리를 구입한 뒤 고기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예 덩치가 작은 가축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명절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 앞에서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이미 높은 통화 팽창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특히 평범한 가정들에게 중동의 긴장 상황이 낳은 파급 영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합

0: 산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0: 일전 화룡시 중점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친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 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 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 동음과 용접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편립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의견을 통일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 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통일적으로 위탁 관리해 운영 보수하게 됩니다. 자금 면에서는 주민 출자 더하기 정부 보조 더하기 금융 지원 모식을 채택하고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한 유아 관련 플랫폼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네, 아이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칭찬해주는 어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 버스에서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어른,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를 때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어른. 직접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스스로 해내고 싶고요. 조금은 느리고 서툴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꼭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Love Me Like You Do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케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장인 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번 한 주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매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제 또 몸도 해나른해지고, 기운 없을 또 그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아마 또 계절 탓, 날씨 탓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더 무기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네.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은 여유를, 네. 갖고, 즐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응?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미라클 모닝을 실행 중입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데요. 대신 한 가지 부작용이라고 하면 낮에 너무 힘듭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적응하기까지 이제 또 당연히 적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 신체상 또 적응할 시기가 또 천천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은 네, 그래요. 한 시간은 조금 무리다 싶으면 30분이라도 네, 또 일찍 깨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이제 늘어가는 겁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출장 끝나고 운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듣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출장길 쉽지 않죠. 네, 당연히 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빨리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오셔서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겠죠.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안전한 귀가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고요. 그래요. 여러분 또한주 동안 우리 직장인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또한 주도, 네, 기운 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행복을 여러분 경건하게 해피 가든과 인사드립니다. 입시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입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0: 전략과 대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방법을 알고 현명한 길을 걷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청취를 해야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입니다.
0: 한혜금 원장님.
1: 아이고, 아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이 입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1: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불안도 낮출 수 있고 또 왜 또 급도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물론 어떤 이유든지 방법은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예.
0: 그렇죠. 예. 모든 그래서, 일들이 예. 또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그럼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았었고
0: 네.
1: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커 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름 더 노력도 했었을 것이고
0: 네.
1: 또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또 큰 어떤 우리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0: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실은 우리 우리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생활 수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 습관이나 방침이나 불안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기 때문에요. 어느 방면에서나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불안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는 원인은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어떤 압박이 있어요.
0: 네, 시험 성적을 얘기하죠.
1: 예,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결과를 모르게 된다면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불안함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아,
1: 공부
0: 네.
1: 기초가 됐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물론 걔네 그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긴장도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 왜냐하면 걔네들은 멘탈이 조금 이 그 학업에만 엄청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안도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몰입을 해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늘 시험 치면 그 성적에서 10점 뭐 20점 사이로 그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아이들이 반복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0: 네.
1: 그러나 또 어떤 일부 아이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한 결과가 그 폭이 늘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어쩌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서 좋아할 뻔 했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다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폭이 넓은 아이들수록 이제 엄청 더 불안도가 높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다음 하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시험 불안에 엄청 크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알아요, 아이들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 또 망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엄청 노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한대요.
0: 아,
1: 근데 노력한 네.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아이가.
0: 네, 너무

0: 애나서 그러겠지,
1: 애나서,
0: 한마디로.
1: 예.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귀엽잖아요.
0: 네, 귀엽죠.
1: 예, 자기네만큼 노력 안 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쟤는 노력을 덜 하는데, 저렇게 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느낌상에서.
0: 아, 네.
1: 또래들은 보면, 신나게 놀고, 유쾌하게 놀고, 뭐, 학교에서도 아주 재밌게 노는데, 성적은 자기보다 더 좋은데, 본인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는 시간도 잘 놀지도 않고, 집에 와서 2시까지 앉아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 데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 떨궈서 기특하기는
0: 네,
1: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라서 예, 고른데 초조해서 아이 자지도 않고 그래 제가 잠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또 불안, 요인이 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0: 네, 저 같은
1: 네.
0: 경우는요,
1: 네.
0: 시험을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그게 불안에서 신경적 작용으로 긴장할 때
0: 네,
1: 예.
0: 모든 시험에 그랬어요.
1: 네, 그렇죠. 예,
0: 네네.
1: 그래서 시험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어느 때 우리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하도 긴장하니까 소변을 참았단 말이죠.
0: 네네.
1: 참다 이제 그 자기 차례가 올까 봐못 갔겠죠. 그래서
0: 아,
1: 참다
0: 네.
1: 참다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냥 소변을 참고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막 울면서 그 남자한테 울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해서 막 소변을 예 매력지 가서 화장실 가면 별로 양은 적은데 또 화장실 자주
0: 네네.
1: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다 불안해서 초래된 신체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 긴장으로 몸에 이제 어떤 그러한 신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0: 네,
1: 생각을
0: 생리현상들이 일어나는
1: 그렇죠,
0: 거겠죠.
1: 그렇죠. 예,
0: 네.
1: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예, 스트레스 관리를 좀 이렇게 잘 해서,
0: 네.
1: 이제 아래도 우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훈 호흡이나, 예, 어떤 그 관리, 생각 관리를 좀 하면서 불안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한 원인이 좀 많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우리 이제 그 생활 유지도 우리 또꼭 해야 되지
0: 네,
1: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보통 뭐 심리 소질이 약하면 많이 더 긴장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1: 네.
0: 심리 소질이 약한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까?
1: 그렇죠. 부모가 심리 소질이 좀 낮거나,
0: 네.
1: 불안도가 높거나, 그리고 예민하거나, 그러면 아이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0: 아,
1: 예를
0: 그렇군요.
1: 들어서 이제 시험 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험을 앞두면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시에 말했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0: 네.
1: 이제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험을 맞이한 이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더 초조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 공들여서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얘가 시험 성적이 또 이렇게 잘못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라는 그 불안도가 높아서 아이가 좀 쉬고 있거나 아이가 조금 한가해 있거나 그런 것을 못 보죠.
0: 아, 왜또 이렇게 뭐 땡땡이를 피우나
1: 예, 이
0: 이렇게
1: 지금 더 해도 잠자지 않고 해도 못 일어나요.
0: 네.
1: 왜 이렇게 뭐 한가하냐, 멍 때리고 있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뭐 독습을 더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에게 불안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말로는 괜찮다 쉬다 해라, 괜찮다 쉬다 해라는데 그 행동이나 그 태도 아이들은 다 느껴지게 돼
0: 네,
1: 있거든요.
0: 말과 다르게 행동이도 그렇게 보여지겠죠.
1: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의 어떤 그 불안도, 본인의 걱정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지 않도록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좀 그런 초조함과 예민함이 있어 보인다면 좀 티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 관리, 정서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그러니까 금방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1: 네.
0: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식법을 유지하는 데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 하지 않거든요.
0: 네,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0: 맹슬의 부모님들은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봐도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1: 예, 이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들은 네. 안도의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자만족이 또 그 속에서 자세를 보며 태도를 보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다 말이죠.
0: 네, 기대감이 한결 더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1: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성화에서 그 책상에 앉아있지만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네, 그러면 그 학습 효율도 없는 거죠, 솔직히.
1: 네, 그리고 네. 그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입시를 맞은 아이들은 진짜 우리 모든 자율신경들이 막 초고로 긴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서 이걸 이완시키고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육이 네. 굳어진 근육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신체를 풀어줘야 이 근육이나 모든 신체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를 배워서 다섯 개를 배웠던 것에 대한 효력을 낼 수가 있는데
0: 네.
1: 늘 운동을 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는다면 고도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운 것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0: 네, 어찌 보면 정말 뭐 기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1: 네,
0: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뭐 2~3시간이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뭐 1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함께 또 아이와 토론을 해보는 것도
1: 그렇죠.
0: 좋을 것 같아요.
1: 토론하고 고민하는 게 네. 중요한데 이제처럼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그런 애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 문제가 알 듯 모를 듯 본 듯 한 기억이 있는데 잘 적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초고로 아이들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발휘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됐고요.
0: 네.
1: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우리 아이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규칙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괜찮다 이런 아이일수록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수면도 규칙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 참 아이들이 요즘 고등생들은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12시가 땡 지났다면 다음날이에요. 왜 다음날의 시간까지 오늘 뺏어서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면 해도 돼요.
0: 네.
1: 근데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 뇌도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는 효율성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뭐보다 중요한 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배웠던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을 적게 잔 이 한 그룹과 잠을 충분하게 잔 분들의 일의 효과를 실험하는 결과
0: 네.
1: 충분하게 수면을 잔 사람은 집중력도 좋았고 몰입력도 좋았고 성적과 효율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0: 네네.
1: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이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요 기니스 부분, 요 테스트만, 이 시험만은 없대요. 이런 잠을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 일만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요. 아주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도발하는 원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네 해서 바로 거기에서 스톱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수면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것만이 예, 기니스는 없대요.
0: 그러니까,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지 않고 쭉 한 사람보다 기억력과 암기력에서도 엄청난 제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죠.
0: 네.
1: 실험 결과.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 하루 공부를 했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기력을 회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0: 시간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괜찮다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수면을
1: 네.
0: 규칙적으로 정해서 12시 초과하지 않도록 11시면 11시 반까지는 이 아이들 다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이 조금 별로 너무 우수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은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사춘기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과 수면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 불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건강 생활 유지는 정말
1: 네.
0: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식사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주는 거, 음식으로서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보건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1: 네,
0: 많잖아요.
1: 보건식품,
0: 예.
1: 네.
0: 그래서 그 식품들, 보건에 대한 이학식품들을 전문가 의논을 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넷 관리는 조금 이를수로는 적게 하는데, 예,
1: 네.
0: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불안을 유발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까지는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 네.
0: 규칙이라, 어떤 부모님들은 홀씨를 하고 소홀해 버리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1: 네,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0: 네, 근데 정말 수험생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 생활, 규칙적인 단어를 조금 꼭 명기를 해서 꼭 이렇게 실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1: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또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춰 서지 말고 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조금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0: 예,
1: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요.
1: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아이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가 마련인데 네,
0: 그렇죠.
1: 하물며 또 한창 지금 입시 공부를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네, 어른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노래를 한다든지 맥주 한잔 기울인다든지 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있는데 이 입시를 앞둔 우리 입시생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까요?
0: 예, 요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이제 또좀 전에 언급했던 꼭 운동과 이제 그 휴식은 꼭 필수로 하고요. 그 외에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삶에 있던 행복 지수나 기분 지수가 제고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럴 때 다른 의욕과 열정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럴수록 취미 생활을 좀더 추가를 해서 가정에서나 또래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도 허락해 줬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늘한 가지 공부만 하면 너무 따분하고요. 그리고 예, 공부는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부분의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즐거운 것으로 인해서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소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또래로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이 소통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면서 또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망치면 어떨까, 잘못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늘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뇌과학에서는 우리 그 긍정의 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라는 이 말이 정말 그 허세 같은 말로 들을 수 있지만도 그래도 그래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그전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해보자. 병실에 연습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나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면서 본인한테 힘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감도 이렇게 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뭐 맞이해 본다면 결과가 정말 더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평시한 것만큼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만족스러운 성적이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생각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까지 해서 좀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런 틈을 주면 네. 그러면 엄마 잠깐 뭐 나 게임 같은 거 해도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뭐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안 돼, 게임은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합니까?
0: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1: 애매합니다. 네. 네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미가 네. 다양하지가 않고 휴대폰에만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 자투리 5분 시간, 10분 시간을 이용해서도 핸드폰을 하자 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놓는다 한다면 빠져버려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5분, 10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도취해버리면 다른 그 사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할 동안에는 휴대폰 말고 그 평시에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이렇게 준다면
1: 네.
0: 예를 들어서 좀 휴식해도 돼 할 땐 진짜 휴식을 해야 되거든.
1: 뭐, 네. 그래요. 지금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을 놓치면 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러한 말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잘 안 먹힐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네. 먹히지 않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할 네. 시기와 그때를 또 어차피 놓치지 말고 정말 분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 공부를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작정 서너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다 해서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아닙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꼭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0: 네,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0: 이 부분에는 진짜 성적이 괜찮은 집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1: 아, 네네.
0: 예, 근데 주기적으로 학습에 어떤 그 규칙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 네, 그런 친구들이 뭐 저희 학창 시절 때도 있었거든요.
0: 네,
1: 반에도.
0: 네, 네, 번개불꽃, 네, 번개불처럼.
1: 네, 네, 네.
0: 막 그 갑자기
1: 네, 한 번에 확 몰았다가 네, 공부를 네. 한다고 하죠.
0: 예,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네. 잘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집에는 참 이게 효과적인 공부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이번에 끝났으면 뭐 할까 할 때 다음 절목이 있어요.
1: 네네.
0: 시간표대로 학교에서는 뭐 이제 8시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시간표를 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도 이 과목을 마친 다음에 이 과목을 할 것이 이것을 연습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계획이 있으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막막해하지 않거든요. 뭐 할까?
1: 아, 네네.
0: 뭐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핸드폰이니까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게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계획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공부의 환경이 중요하죠.
0: 네. 네. 아이들이 상해 막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고 가정 분위기가 막 와자자 이렇게 하고 소음이 크다, 막 집에서 부모님들이 소리가 크다, 싸운다 이렇게
1: 네.
0: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불편한 집이면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게 그러면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지 효과가 없고요. 정서거나 기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1: 그래서. 네,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래서 네. 공부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덜 불안하고 덜 싸우고
1: 네.
0: 정말 또 어떤 집에는 아 중심으로 발도 살살 걸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1: 예. 너무
0: 네. 예, 예. 그래서 그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버팀목만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습을 꼭 해야되는데 네. 복습을잘하지않으려고하는아이들이많단말이죠
1: 네, 대부분학생들을보면그냥임무완성만 네. 하면나는끝이다이렇게 네. 생각을하고있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그복습공부하는아이는꼭복습을해야되고틀린문제를꼭고쳐야되고
1: 네.
0: 질문을잊지않고하기예선생님한테근데아이들은그냥질문이런거다패스하는데정말제대로하는아이들은이런과정을놓치지않고하기때문에공부를정말하는데방법이조금부족하다면오늘이제공부학습공부효과적인학습공부를조금인용을해서더첨가를해서더훌륭한성적을만들어내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듭니다
1: 네그래요저희반에그런친구가있었거든요너는이세상에서뭐가제일쉽냐라고물으면나는공부가제일쉬워부러우면서도참괘씸한생각이드는거있죠
0: 예그런아이들이공부를해야되거든요
1: 네그리고꾸준히하더라고요
0: 예
1: 아주꾸준히합니다
0: 제가그네그매일종의장그청와대장학그장학생을봤어요
1: 네네
0: 상담와서그아이를몇번만났는데그아이가그랬어요자기가제일재미있는것이공부였대요
1: 아
0: 예가정환경이네네너무안좋았어요예폭력적인가정에서성장을했어요그래서
1: 네
0: 네가그런환경을어떻게극복하고이겼냐했을때그럴때마다공부했대요그래서
1: 아조금특이한
0: 네
1: 케이스네요
0: 공부하고수학문제를풀면서그럴때이런이렇게안좋은생각들을잊어먹게됐다면서그래서그런아이들이있어요나는공부는
1: 네극히드물죠 、
0: 네、
1: 그런
0: 이런아이들이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 하죠
1: 맞아요 、예、 네
0: 그래서우리부모님들이우리아이들한테이런환경을잘조성을해준다면예우리입시그동안아이들이공부를열심히했었고노력을했기때문에이번도잘극복해서잘감당해내지않을까생각합니다
1: 네부모님들자신의 、네、 자식을믿어봅시다 、
0: 네、
1: 그리고이지원과꼭도움이필요할것같아요
0: 그렇죠
1: 네그렇다면뭐이도움이란것은뭐어떤면의도움을얘기를하는지요
0: 예물론우리가정에서제일중요한도움은우리부모님들도움이겠죠
1: 네금방또얘기하신거、네、 가정환경이라든지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우리아이들을믿어주고지지해주고격려해주면서우리그자식들이학습환경을만들어주는것가장중요하고요그리고아이들은선생님들도움을꼭받아야된단말이죠선생님들이내질문을좀많이하고피드백을좀많이이렇게받아야아이들이좀그성적에대한불안도가낮아지고요다만하는상담전상담사로서얘기하는것보다는진짜제가찾아온아이들마다、
1: 네、
0: 입시중커나꼭커에찾아온아이들마다엄청좋은결과를봤었던사례들이참많아요
1: 아 네, 네
0: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너무자부감을느끼고찾아오기만한다면어차피우리아이들이좋은결과를맞이할수있도록제가좀도와줄수가있고요그래서부모님들이도와줘서잘안되는부분은꼭상담사를통해서상담을통해서시간을뭐꼭내서라도한번씩방문한다면진짜、
1: 네、
0: 우리아이들불안도를낮춰서좋은시험좋은상태로좋은이상태로서이제그시험에임해서아이들이그동안공부한뭐12년공부한것나9년공부한것에대한좋은결과얻을수있도록제가뭐충분히도와줄수가있기때문에예필요하시다면언제든지방문하셔서꼭우리아이들이그좋은성적으로원하시는학교를、
1: 네、
0: 입성하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1: 네오늘은더특별히또좋은말씀을전해주신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0: 네감사합니다
1: 불안은많은학생들이겪는문제지만대처방법과극복의전략을통해서얼마든지해결할수있는문제입니다건강한생활습관그리고스트레스관리효율적인공부습관그리고지원과도움을받는것은입시불안을극복하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미리모든입시생들을응원합니다오늘도함께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효력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격려와 뭐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 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말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디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작품,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아버지의 병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병환지금부터10여년전의일인데 S 성에는한명에관한이야기가널리전해졌다그의진료비는원래1원40전이었는데급진일때는10원이었으며깊은밤에는배로받았다어느날밤성밖에사는한사람의딸이급병에걸려그에게왕진을요구하였다이미부유해진그는100원을주지않으면가지않겠다고잡아댔다하는수없이그러기로하고갔는데대강보는둥마는둥하더니괜찮겠어하고는처방을떼주고100원을받아가지고가버렸다환자의집에는돈이아주많았던지이튿날다시청하러왔다그가문밖에이르니주인이웃으며나와맞아들이면서어젯밤선생의약을먹고많이좋아졌소이다그래서다시한번보아달라고청합니다라고하였다그를방으로안내한후어멈은환자의손을카텐밖으로내놓았다그가맥을짚어보니얼음장처럼차가웠고맥도뛰지않았다그런데도머리를끄덕이면서무슨병인지알겠소이다하더니태연스레책상앞으로다가가서처방지를꺼내들고붓으로써내려갔다처방에따라영양100원을지급하라그아래서명을하고지장을찍었다선생님병세가아주위태로울것같으니약을좀강하게써야지않겠소이까뒤에서있던주인이말했다그럽시다그는대답하고처방을다시썼다처방에따라영양200원을지급하라그아래여전히서명을하고지장을찍었다그러자주인은약처방을받고정중하게그를돌려보냈다고한다나도이명의와꼬박2년을상대를했다그가하루건너씩아버지의병을봐주러왔기때문이다그때도아주부유했지만아직은왕진을시끄러워할정도로부유하진못했고진료비도1원40전이었다지금은도시에서진료비10원이대단하진않았지만그때는1원40전도큰돈이어서마련하기어려웠다

더구나 하루 건너였으니 말이다. 그는 확실히 특별한 데가 있었던지 소문에 의하면 그가 쓰는 약이 다른 의원들과 다르다고 하였다. 약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약에 넣는 재료들이 얻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새롭게 처방이 바뀔 때마다 한바탕 바쁘게 돌아쳤던 기억만 남았다. 먼저 약을 산 다음 첨가 재료를 구했는데 생강 두 쪽, 끝을 잘라낸 참대 나뭇잎 열잎과 같은 이런 것은 그는 쓰진 않았다. 적어도 갈대뿌리는 반드시 강가에 가서 파야 했으며 3년 동안 서리 맞은 사탕수수는 2, 3일은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돈을 주면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이 신묘하다고 했다. 전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백약이 무효하다가 엽천사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2년간 점차 친근하게 지내면서 친구같이 되었다. 아버지의 수정은 날로 더해져서 침상에서 기동하기도 어려웠다. 나도 3년간 서리 맞은 사탕수수 따위에 대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으며 첨가 약재를 얻으려고 그전처럼 열성을 내지 않았다. 그가 어느 한번 왕진을 와서 병세를 묻더니 아주 성근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의술은 다 썼습니다. 이곳의 진려나 선생이 나보다 고명하니 추천해 드리지요. 내가 서신 한 통을 써드리겠습니다. 병은 괜찮을 겁니다. 그한테 보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은 서로 어색했으나 나는 여전히 뇌절스럽게 그를 가마에 태워보냈다. 들어와 보니 아버지의 낯색이 이상하였는데 한창 병세가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었다. 그 의원은 아마 2년이나 다녔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데다가 서로 얼굴이 익숙하여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전년의법치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셋째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해 우리에게 맞는 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다른 나라의 모델과 방법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서방의 헌정,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의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넷째로 계속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법률적 표현 형식입니다.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을 중심 과업으로 삼아 완비한 법률 규범 체계, 효율 높은 법치 실시 체계, 엄밀한 법치 감독 체계, 강력한 법치 보장 체계를 적극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 법규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계속 병행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제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은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당이 의법집권을 견제하고 각급 정부가 의법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는 각자 시중점이 다르고 서로 보완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는 법치 건설의 목표이고 법치정부는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주체이며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제도와 법률을 운영해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당의 과학적 집권, 민주적 집권, 의법 집권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섯째로 의헌 치국과 의헌 집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의법 치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의헌 치국을 견제해야 하고, 의법 집권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의헌 집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당은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기에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민이나 사회 조직 그리고 국가 기관도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행위 준칙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 또는 권력을 행사하며 의무 또는 직책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어떤 행위든지 반드시 모두 추궁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과학적인 立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계속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立법, 집법, 사법, 준법 등 분야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 분야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관건 고리를 단단히 틀어주고 立법 체제를 보완하며 立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집법을 추진하고 집법 체제를 정비하며 행정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직권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법 권력의 분담, 상호 협력, 상호 제약에 관한 제도적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전민적인 법률 보급 강도를 높이고 전 사회적으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해 모순을 해소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변증법적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산길 곳곳을 가득 비추고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목은 몹시 마르고 다리에도 점차 피로가 쌓여왔습니다. 가져온 물통의 물은 이미 다 마셔버린 뒤라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찰나 등산길 옆에 자리한 샘물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샘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샘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말 같다는 뜻으로 샘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쓰입니다. 샘말 같아에는 또 살결이 티가 없고 맑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샘말 같고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촉촉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면 보는 이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맑고 고운 샘말간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잦아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꼼꼼하게 기본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샘말 같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샘말 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샘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샘말간 공기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샘말 같아는 물과 사물의 빛깔, 사람의 피부, 자연의 공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맑고 산뜻한 풍경을 마주할 때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면 평범한 일상의 풍경도 더욱 정겹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휴대폰은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혹시 본인이 전체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잡는지 아니면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쳐주는지 스스로 휴대폰을 잡는 자세를 잘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칼집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복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의사는 장시간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고 있으면 손과 손목의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휴대폰의 대부분 무게가 새끼 손가락의 먼 마디 손가락뼈에 작용해 새끼 손가락, 손, 손목 등 각 관절, 힘줄, 인대 등의 구조에 장시간 반복적인 인장이나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초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일련의 손질환과 손가락 통증, 관절 경직, 손 유연성 저하

손가락 변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자세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결 건조 과일이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할까요? 네, 동결 건조 기술의 정식 명칭은 진공 동결 건조 기술로 먼저 신선한 과일을 섭씨 영하 30도에서 영하 50도 사이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해 얼음 결정으로 만든 다음 고진공 환경에서 얼음을 직접 기체로 승화시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이 제거되면서 과일의 원래 세포 골격이 완전히 유지돼 느슨하고 다공성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결 건조 과일이 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건조 또는 튀김 기술과 비교했을 때 동결 건조 기술은 저온 진공 환경에서 수행돼 과일의 천연 색상과 열민성 영양소를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도 유지 방법으로 건조시킨 과일을 아무런 절제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바, 동결 건조의 영양 특성은 뚜렷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 보존 측면에서 동결 건조 기술은 열민성 영양소의 수호자로 고온에 의한 영양소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어 비타민C,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의 보유율이 9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동결 건조 기술을 가리켜 영양 손실이 적다고 홍보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결 건조 과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바, 이런 제품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 기술은 과일의 당분과 에너지를 고도로 농축하게 합니다. 딸기를 예로 들면 100g의 신선한 딸기의 에너지는 약 32칼로리입니다. 동결 건조 딸기로 변환 후 같은 무게의 딸기의 에너지는 약 400칼로리로 급증해 당분과 칼로리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 임상 증거는 없다면서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서금은 모기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혈액을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 관련 가설이 제기됐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O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 의학 관점에서 보면 O형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범용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A 항문과 B 항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는 외래 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해 응급 치료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전형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형을 B-O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러한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돼 용혈 반응을

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탁액 또는 저역가 O형 전혈을 선택해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총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결이 아닙니다. 현대의료 조건에서 동형수혈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적으로 가정의사 계약봉사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고 전생의 건강관리를 관통하며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기층건강봉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고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전문 고학보급 활동이 가동됐습니다. 하남가도에서 주민 건물 지하실 수년간 침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기층의료 위생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전시 4개 진 중심 위생원과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을 핵심 봉사 담체로 삼아 전 지역적으로 가정의사 계약봉사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고 전생의 건강관리를 관통하며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기층건강봉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날 공원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가정의사팀이 관할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화 추적관리 봉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연길 기층의료봉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공원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전과의사 한영승은 각 팀의 전문의 간호사 그리고 2급 이상 병원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민이 계약하면 봉사중심에서 먼저 연락할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봉사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의사와 계약한 후 주민은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각진중심위생원에 내원하면 진찰료와 주사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봉사를 실제로 온라인 통합과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 시는 2급 이상 병원의 림상의 전문의와 기층전과의사, 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통합해 전문 가정의사 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문자메시지, 주민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계절별 건강관리, 일상질병예방 등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의사팀은 정기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해 환자의 신체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병증 특성에 따라 약물 복용 지도와 일상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규격화된 건강기록을 수립하고 건강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작은 병은 조기 발견, 만성질환은 엄격한 관리, 위험요소는 조기 개입이라는 단계별 건강관리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사 계약 주민 은취금은 가정의사가 자주 전화가 와서 혈당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작은 병이 나도 큰 병원에 가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가정의사가 생긴 후로 정말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로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우리 시는 65세 이상 로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위험평가를 하나씩 완료하며 개인별 전문 중위 건강지도를 제공해 로인 계층의 건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진료 연계 측면에서 우리 시는 상하향 량방향 진료 의료의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병세가 심각하거나 복잡한 만성질환 환자는 시병원이나 시중의병원으로 직접 진료 의뢰에 돼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병세가 안정돼 관할 지역으로 돌아와 재활 치료를 받을 때에는 계약한 가정의사팀이 직접 인계받아 후속 재활 요양, 정기 추적 및 감측, 규범화된 건강관리를 전 과정 책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큰 병은 병원에서 재활은 기층에서라는 진료의 매끄러운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가정의사 봉사팀은 봉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양로원, 기업, 사업단위, 중소학교를 방문하고 건강지식 선전 강연, 무료 진료 상담 등 공익 활동을 실시하며 건강과학보급 지식과 편민 의료 봉사를 기층 군중 곁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외출이 어려운 특수 계층을 위해 가정의사팀은 방문 건강검진 등 1대1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특수 계층의 외출 진료 및 검진 불편이라는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 종합보장중심 사업일꾼 후우박은 연길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을 이용해 건강한 군체의 가정의사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전과 안내를 강화해 주민들이 가정의사 봉사를 들어본 적 있다 해서 알고 있다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아동, 임산부, 로인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착실히 운영해 모든 사람이 기본 공공위생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한 기층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0: 5월 26일 2026년 길림성 고학보급 변강행 및 의무교육 연변주 전문 고학보급 활동이 시제 3중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과학기술협회와 중국전자학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조과학기술협회와 길림성 전자학회에서 주관했으며 연결, 도문, 용정, 세계시의 과학기술협회 및 교육부문에서 공동 협조했는 바 우수한 과학보급 자원이 변강학교에 전달되도록 지원하고 현역과학기술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연결시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중국전자학회는 시 제3중학교 등 8개 학교에 청소년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세트, 과학실험 세트, 과학보급 도서 등 과학기술 교육 물품을 기증해 현역 중소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충실히 했습니다. 중국전자학회 보급사업위원회 위원이자 촛불 의무교육 과학기술 자원봉사자인 사유위가 학생들에게 로봇 보급 공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시 제3중학교 7학년 4반 학생 최의진은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손으로 직접 과학창작 소형 실험을 많이 하여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미래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연변주 전문 과학보급 활동기간 과학보급자원봉사팀은 연길, 도문, 용정의 8개 중소학교에 깊이 들어가 약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입문 공익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흥미 유발과 기초개념 형성을 핵심으로 하며 로봇 프로그래밍,
1: 습근평 문화사상과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성문학예술계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 관련 회의 정신과 전시선전사상문화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새로운 문화사명을 확고히 파악

0: 하고 문학예술계 연합회의 조직 우세와 전문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15차 5개년 계획 시기 문예 문학예술계 연합회 사업이 좋은 출발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투표 선거를 통해 윤춘화를 시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으로 보궐 선출했습니다. 윤춘화는 시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향후 계속해서 광대한 문예 창작자들을 단결 인도하고 문예로 사람을 잇고 예술로 문예를 흥하게 하며 주제가 뚜렷하고 영향력이 넓은 문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예 정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며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도시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그는 하남과 도난 백천사회구역 융창가원 1호 아파트 지하실의 장기간 침수 문제를 해결해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소구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융창가원 1호 아파트 132세대 주민들은 수년간 지하실 침수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지하실 면적은 약 1000평방미터입니다. 8개 오수배관 파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오수가 역류해 가장 깊은 곳은 3m에 달했습니다. 오수가 쌓이면서 많은 벌레가 번식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회사의 책임 회피,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 유지 보수 비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하남과 도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난제 해결을 주도했습니다. 3.1군들은 세대별로 방문해 민정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전문업체 의뢰에 13일간 연속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여 총약 3,000 립방미터의 물을 배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수리 비용을 분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도는 3.8만 원을 투입해 파손된 배관 교체, 준설 작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을 수년간 괴롭혀온 침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사회구역 환경도 새롭게 변화해 주민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남가도 도시관리사무실 책임자 리현녀는 하남가도는 기층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낡은 소구역 기초시설 및 공공위생 환경을 상시화로 整顿하고 훼손된 도로 복구, 배수관망 등 시설 유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조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도심도로 통행 질서를 더 규범화하고 발생 원인부터 전동차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0: 등 두드러진 교통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권고를 병행해 전동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모 착용에 留意하며 안전하고 문명하게 이동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안구 교통관리대대 하남중대민경 곽등우는 전문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2, 3차륜 전동차 관리 작업의 상시화와 장기적 효과를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좋은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하도록 진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 지금은 초여름의 정취가 더해져가는 소만 무렵입니다. 인민공원 안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한 폭의 수채화를 방불케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꽃향기 물씬 풍기는 꽃길을 따라 유의하게 거닐며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꽃과 나무 아래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아름다운 복장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금년간 인민공원은 지속적으로 조경 경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계절 특성에 따라 적기에 각종 화초를 심고 보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레저 휴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민공원 당지부 부서기 강선구는 공원에 심은 화초 품종은 페랭이꽃, 만수국, 봉선화, 사계해당 등 9천여 그루에 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레저 휴식 장소를 마련해주겠다고 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곽옥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것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

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미리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마는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약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한 거푸와 물고기, 용류, 향초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뎃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너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례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둘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한 덕목으로 풍조를 인솔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인민에게 기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락적 사회과학 연구는 중국 독재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기초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료들을 신속히 성과로 전환해 교재로 정리 출판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림현 강선을 재배치한 분토 과정을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인민 중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 정력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문예계와 사회과학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학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의 사상적 맥박을 파악하며 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의문점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이 해에 철학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강력한 의력사적 도덕성과 학술적 책임감으로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강산 대학은 철학사회과학 업무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종점연구기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과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프로젝트의 고품질 발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강성화진흥형 두뇌 1.0 버전은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통해 홍색자원의 혁신적 전환을 힘을 입어 영산홍 청년 예술 사상 정치 수업 등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부대들을 통해 사상 정치 교육이 기름진 홍포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 실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강산대학 왕해군 학술 부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소대지를 깊이 경작하고 홍색 문화 전승, 노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과제에 집중해 높은 수준의 대화를 양성하며 국가 전략에 기여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강선 특색을 가진 고품질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중국 독재 철학 사회과학의 복기를 내다보며 인민을 가슴에 품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1: 관리 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혼란이 얽힌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투입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불교계가 독립자조, 평등우호,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각국 각 지역 불교계와의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등 국제불교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종교대회와 문명교류 상호참조에 폭넓게 참가하여 중외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고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번영, 개방적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석한 귀빈들과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유엔 위삭절은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가 주최하고 중국 불교협회와 강소성 불교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바티흐 이상과 67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불교계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최근 려룡성과 청해성이 15차 5기는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각기 열고 15차 5기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려룡성은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효율성 전면 향상, 경영환경 개선 등 6가지 측면에서 종점적으로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려룡성은 관련 28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43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려룡성 왕순희 성장은 우리는 려룡지능발전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총준수

총 강경으로 견제하면서 국가의 다섯 가지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며 고품질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능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련용성은 전통 산업의 존엄 성격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확장을 총괄하고 선박 및 해양 장비 등 6개의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전력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7개의 국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동북 해륙 대통로를 건설하며 한국군의 스마트와 친환경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항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운 중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사회 정책을 시행하고 인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지능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총회승은 생태문명 고품질 발전, 민족 단결, 민생 복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주요 조치를 배치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염호

0: 있습니다. 총장 고은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큰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총회승은 생태 보호를 국가의 중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말에 청정 에너지 설치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시키고 연산력 규모를 10만 피로 달성하며 친환경 연산력 센터에 100%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실현하고 염호 전체 산업체인의 생산량을 1천억 원 돌파하게 하고 약흐, 서상향, 구기자 등 5대 100억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고품질 건설, 기련산, 청해호 국가공원 설립을 가속화하고 삼북 프로젝트의 심층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청해의 생태적 외관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며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무원보도办公실이 26일 국무원정책브리핑을 열고 상주지 기본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호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지와 거주지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데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지만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 주택 보장,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취업 및 기초 보호 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비부주임은 재정 측면에서 기본공공봉사 분야의 이전 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상주 인구 수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을 최적화 배치하고 인구 유입 지역의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인구 안정 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행 요구를 제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일률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관계자 유삼은 동반 자녀 교육 분야의 구체적 보장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삼은 인구 집중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유수에 대한 조정과 조언 배분을 강화하며 학제 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공동 건설, 자원 공유를 추진하고 공립학교 학위 공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녀들의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미호적 상주 인구 가구를 적시에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직접 의료보험 개인 계정에 선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더 많은 고빈도 봉사를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상해보호 시범사업을 전성 단위로 확대하고 자유직업자의 보험 가입 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민정부는 27개 부문과 공동으로 유동 아동을 대상으로 정밀 파악, 정확한 등록, 세심한 봉사, 전단 작업을 실시하며 1인 1등록부를 만들어 매달 가상 방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중앙방송총국이 공무원 국교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청단주항, 전국여성연합회, 전국공상업자연합회, 태역군인 사무부와 공동으로 발기한 국가초빙행동 제7치준이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래 국가초빙행동은 현재까지 연속 7개 시즌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총 14만 개 이상의 유명 기업이 참여했고 발표된 초빙 일자리는 1,300만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송도, 뇽파, 보종, 합비, 장사는 국가 초빙 행동의 협력 지역으로서 특색 있는 인재 유치와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용 고가초빙 AI 지능체인 고가초빙 소지 또한 26일 발표되어 주업봉사모들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하고 인재의 고품질에 충분한 추억

0: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5월 27일 0시 16분 우리나라는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장성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사용해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사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는 주로 다중대역, 고속률 위성통신기술 검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0: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26일 안전 내각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레바논 내 군사적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심퉁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앞서 레바논 진주당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4월 17일 휴전 협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노란선을 넘어 레바논 내 심층 지역으로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예측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진주당 간의 도포괄적인 휴전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이 26일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공습을 가해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타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에이펙 중국의 해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 회의가 강소송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 2026년 에이펙 무역장관회의 소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신규 봉사업 로종도를 비준했습니다. 이어 관측은 1 플러스 1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연말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요한 무역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기자회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게 되어 각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에이펙에 가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 번째로 에이펙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각국이 에이펙 중국의 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 및 지역 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공동 성명과 신규 봉사업 로종도라는 1 플러스 1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남계대학 에이펙 연구센터 주임이며 중국 에이펙 연구원 원장인 류신양은 실질적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지역 발전의 허점에 정확히 대응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협력을 견지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개방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가 인심으로 향하는 방향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에이펙 각 분야 협력에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게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보편적 특혜의 보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에이펙 중국의 해는 개방 혁신 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정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무역장관회의 기간 중 중공중앙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은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비전으로 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는 개혁을 지원하고 신흥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성과에는 중국의 제안과 주장이 반영되어 에이펙 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펙 정책 지원 그룹의 카를로스 국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은 에이펙 경제체들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소주 성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충분 발굴입니다. 이는 다자 무역체제와 세계 무역기구 활동 지원 등 전통적 의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를 전통적 무역 의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역 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에이펙 경제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무역 협력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회의 기간 에이펙 경제체들은 에이펙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도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며 디지털 전환 혜택이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대표단은 이를 통해 중소 경제체들이 디지털 무역 협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APEC의 혁신 발전 지향은 중국의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일치합니다. 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를 초과했고,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강점은 APEC 경제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을 행사인 소주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에서 한국 S&STEC 주식회사의 해외 사업 대표 정일두는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지능형 생산과 디지털 제조 모델이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상징적 성과인 APEC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협용력 있는 봉사업 노종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국은 8대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봉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계획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봉사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봉사업은 APEC 경제 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포진의 노종들은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사업 발전 총사진을 제시하며 봉사업이 APEC 경제 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봉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봉사업 총규모를 10조 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봉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각 회원국의 협력 공간을 더욱 넓힐 것입니다. 풍랑이 높고 급류가 세차질수록 같은 배를 타고 함께해야 합니다. APEC 중국의 해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각 경제체와 함께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연말 심수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의력사는 중국이 항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정적 초석이자 안정적인 항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군평 국정운영로남 제4군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추적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은 성실한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왔으며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극에서 억만 인민대중은 그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며

0: 민심의 향배는 당의 생사 존망에 관계됩니다. 인민의 신뢰를 받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한, 당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왕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쇠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조약은 첫머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동대장,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동대임을 명확했습니다. 당규약은 또 당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며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젖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상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대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며 공동 부유 사업에서 더 뚜렷한 실질 당의 경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장기간의 모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서 거듭되는 성패와 득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전례 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등 분야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자연계의 도전도 있으며 전통적 도전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도전도 있어 언제든 흑곤이와 회색 고불소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진 도로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더 잘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개발을 얻고 역사 경험으로부터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혁명투쟁 시기 모태동 동지는 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해 적을 타승하는 3대 법보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 당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2: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 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 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 종합 주가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2026년 1-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0: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제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중들은 높은 통합 행상에 시달려왔습니다. 로임과 양로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만 상승폭이 항상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소와 양의 가격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고객은 대를 이어 희생들을 지내왔지만 가축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는 양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바이라미 웨즈캄즈도 양 몇 마리를 둘러본 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한산한 분위기는 많은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직 가격이 내리길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명절 첫날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격이 내릴지에 대해 상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축 상인 알리 위스티넬리는 디젤유는 수입품이어서 이란 쪽에서 전쟁이 터지자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리본들은 원래 명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르부닥은 사료와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가격이 3배에서 4배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0: 원가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 구제역 전염병이 터키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축산농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터키 통계청의 관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터키의 정육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5% 감소한 1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앙카라 정육업협회 팔즈르 얄친다 회장은 "예년 같으면 사람들 손에 돈이 좀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희생절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가축을 잡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양로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독거로인의 증가, 네,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중국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박교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현재 양로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중국태평생명보험요한회사 네, 방려화 보험 설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양로 문제를 처음 실감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방려화 씨는 언제부터 이 부모님과 자신의 노후와 또 양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4: 예, 있습니다.
2: 네.
4: 제가 그 2003년도에 대학교를 네. 졸업하고 그리고 이 여기 연변에 저기 그 화룡시에 조직부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그리고 심천으로 제가 이렇게 덤볼라에 내려갔었습니다.
3: 심수로.
4: 네. 근데 그때 갔었을 때는 친구가 예전에 거기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갔었는데 정말 가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 그 집에서 하루에 막 열 대 번씩 전화 온다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 있으니까 오라고.
3: 네. 네.
4: 처음에는
3: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4: 예, 네.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제 경영 관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 버는 데에 관심이 많게 되어서
3: 네.
4: 그 전시회에서 통역하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3: 네.
4: 근데 그때 하루에 막 1,200원씩 막 벌게 된 겁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3: 네.
4: 그때는 돈 버는 재미가 대단히 쏠쏠했습니다.
3: 네.
4: 너무 많이 막 버니까 또 쓰는 돈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됐더라.
3: 아.
4: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그 막 청춘을 불태우면서
3: 네.
4: 돈 버는 일에 열정을 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3: 네. 네.
4: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 되겠다고 그냥 월급날이 딱 되면 집에다가 4,000원씩 딱딱 보내라고 칼명을 내리신
3: 네.
4: 겁니다.
2: 네.
4: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다가 4,000원씩 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 아, 그 돈을 어머니가 관리해 주셨네요.
4: 예,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관리했었습니다.
2: 네.
4: 예, 근데 엄마가 자식 이제 하나 아니니까 또 동생을 케어하느라고 예, 한국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3: 아, 네.
4: 그러니까 제 돈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심수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네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언니도 열심히 해서 모으고 살았지만 심천에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3: 네.
4: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2: 네.
4: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 우리 이제 늙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3: 더 걱정을 네. 하셨네요.
4: 예.
3: 네.
4: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는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하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3: 네.
4: 그때는
3: 네,
4: 근데
3: 갖고.
4: 사회보험은 아니고
3: 네.
4: 그냥 상업보험인데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갖고
3: 네.
4: 이제 제가 연길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철저하게 연길에 들어오면서 또
3: 네.
4: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면서 네. 양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3: 네. 네. 네. 심수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는 10년이 안 됐네요. 네.
4: 안 됐습니다.
3: 그쪽에 오래 계셨습니다.
4: 네.
3: 돈은 많이 벌으셨을 것 같고.
4: 많이 벌었는데 또 많이 네. 썼죠.
3: 네. 또 어머니가 네. 뭐 초창기는 관리도 해주시고 네. 했으니까 그다음엔 또 본인 절로도 어떻게 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4: 예, 그래도 순기가 또 많습니다.
3: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 마음속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4: 그 이 노인들이 연세가 있으면 점점 애로 변한다는 이 말을 네. 요즘에는 특히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네.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 이 두 분이 생각을 돌려놓기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2: 네.
4: 특히 아플 때 아파서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끊는데도 병원을 아무리 가자도 아예 간다 말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혹시 죽는 것처럼 다시는 병원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서는 억지로 다리 아파도 이렇게 어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리고 막 화내서 병원 아이가 뭐 그래 뭐 이제 이렇게 그 뭐 이제 아프면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위협의 공갈에 막 했을 때 그래서 때 겨우 병원 갔는데 네. 그때 가서도 의사를 딱 봤을 때 그 뭔가 이렇게 막 쩔룩거리면서 있잖아. 예, 네. 이제는 보호소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막 표현을 그렇게 합대다. 그리고 이사 문진을 할 때도 예전에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3: 네.
4: 근데 상업보험은 그 많은 얘기를 다 하면 그 처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2: 네.
4: 그런 데서 엄청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오전 좀 이렇게 뭐 20살, 30살인 자식도 아닌데 이제는 55번은 자식인데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렇죠.
4: 네.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애납니다.
2: 네. 특히 이제 연변의 같은 경우에는 자식분들이 네. 가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4: 예, 네, 네. 맞습니다.
2: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양로 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4: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양로 네. 걱정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4: 예. 근데 자신이 그 양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2: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4: 예,
2: 또
4: 걱정을 조선족들이 보니까 영 효심이 영 지극합니다.
2: 그렇죠.
4: 예, 네.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서 자란 분들이 이렇게 네. 많으셔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독거로인에 대한 이런 관심사는 영 없습니다.
2: 네. 네. 예. 그래요.
4: 예.
2: 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 엄마 집에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그 경우도 있고
2: 네.
4: 예, 그리고 친구 그 부모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병원 일도 다 이래 봐준다.
2: 그렇죠. 네. 동반해서 다녀오시고
4: 예, 예. 그리고 뭐 지부 이렇게 그 양로원을 옮긴다 하면 그러면 또 양로원 옮기는 시설도 다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2: 네.
4: 집 관리도 대신해서 해줍니다. 어찌다가 자식한테 가서 한 달씩 있으면 그러면 집에 꼬재라면 물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도
2: 그렇죠.
4: 하는 게 예, 강아지도 막 키워주고 고양이 또 먹여주고 이런 예, 엄청 많습니다.
3: 네.
4: 예.
2: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4: 네.
2: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4: 그 애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2: 네.
4: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그 느꼈습니다.
2: 네.
4: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잣집의 아가씨 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욕 많습니다.
3: 네.
4: 근데 그게 다 우리들은 지금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2: 네.
4: 예, 근데 아직까지 기가 용시해져가지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항상 그럽니다. 딸은 공부 많이 시켜놓으니까 아무 쓸데도 없더라. 그러면서
1: 네.
0: 놀아라 그냥 하지 말라 그리고 일찍 잘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랑 이런 게더 중요한 거를 본인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예, 막 싸울 때
1: 그렇군요.
0: 욕만 씁니다.
1: 요가 문제에 대해서
0: 네.
1: 또 살짝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양로 관념과 노후 생활에 대한 그 기대도 참 많이, 빨리 또 전변을 해야 할것 같네요.
0: 네.
1: 네, 안락한 로네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0: 돈이죠. 일단은.
1: 돈이죠.
0: 네.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서 우리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럼요.
0: 본인들이 더 그때 당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었던 거고, 아이는 겨울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찾아온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욕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이 지금 우리처럼 애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쉬웠던 점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출생한 분들은 이 심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위세대에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이래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부에서 만약에 안락한 노년 생활을 즐기자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집에서 양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
0: 90%,
1: 그렇죠.
0: 예, 10명에서 9명은 다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 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자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타연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라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게 자식들한테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양도보험에서 이래 나오는 돈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만, 안락하게 좀 멋있게 러닝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1: 그렇죠.
0: 생각합니다. 예, 근데 60이 돼서 이미 러닝이 다 됐는데 60이나 70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 또 지금은 그 우리 고모 할머니를 봐도 고모 할머니가 연세가 97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우리 그 삼촌이 이제는 70이 거의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인하고 로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양로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0: 네.
2: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만 원씩 산 것도 있고, 10만씩 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게 1년에 20만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샀었는데, 그때, 태평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0: 만 태평의 양로 서취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낸 상태이고 이제 저는 55살 이제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살 때는 16개랬는데 지금은 67개 됐습니다. 이 67개 그 양로 서취에 가서 석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로를 할수 있게 돈하고 자원을 다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은 뭐 제가 혼자 쓸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된 거고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주변에서는 이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뭐 4년은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될수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는 돈이고 그다음에는 자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 생활도 이렇게 재밌는 노후 생활을 보내자면
1: 그렇죠.
0: 예, 그러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행복한 거죠.
0: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인 언니들은 용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400평 거의 대개소리 1층짜리 주택을 지고 네 가구가 거기에 들어가 네 친구가 돈을 합쳐서 그거 지었단 말입니다.
1: 그래요.
0: 예, 근데 영 아쉽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 이래 분해하고 이래 나눴습니다. 예, 그거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보내자고 지었는데 한 어느 부모님도 거기에 가겠다는 부모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리랑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언니네들이 자기네가 네 식구, 아니 그러니까 네 집이 같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견이 맞지 않는 그 경우가 이래 많았었고 그 중에서 사고로 한 분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런, 원인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노후 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이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네 가지 쓰다장후가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 수입이 그냥 한 달에 만 원이면 거기에서 4천 원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또 2천 원은 생활비로 쓰고 2천 원은 의료비로 이렇게 쓰고 계속 돈은 따로따로 이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충분히 누적이 되게서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로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양로 방식은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예, 어느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예,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금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2: 네.
0: 네.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그 집을 팔아서 그 30만에 보태서 거의 50만이라는 그 큰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자면 살 수 있는 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 아들은 또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바람에 돈을 어떻게 은행으로밖에 할 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그냥 그저 꽁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이 많으니까
2: 네.
0: 이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돈을 맡겨두지 마시고 이 지금은 쥐도가 엄청 많습니다.
2: 네.
0: 본인이 그냥 위챗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그 지푸바를 다운하든지 다운해도 몸은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노인들이 노년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노인분들한테.
2: 네.
0: 예.
2: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2: 정말로
0: 예, 金窝银窝不如自己的老窝라는 얘기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2: 네.
0: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지금 90%가 다 이렇게 집에서 그 양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 그렇죠.
0: 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4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변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요강통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2: 네.
0: 그 요강통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그 집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4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 그 광채소 한 병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1: 네.
0: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2: 네.
0: 사고가 생겼을 때 노인분들은 자기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1: 네. 네.
0: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금액은 좀 비싸요. 예, 총 그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꽤나 괜찮은 주택을 하나 사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요 돈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갔다 해도 요 돈은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돈이고 예, 그리고 요 금액이 마련됐을 때 중국에서는 총 네 가지입니다. 秦皇岛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유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社区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총 서른 가지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차게 됩니다.
2: 네.
0: 그러면 이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반영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한암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만 한암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암병원을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자면 저도 몇달 아이가 어느 과가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이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래 1대1로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총 30년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예, 물론 뒤에 한 3년 뒤에부터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모를 쓰는 돈보다 내가 전문 간호인을 쓰는 돈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만약에 사셨고 그리고 내 수중에 그것도 보험 아닌 은행에 한 30만, 60만 이런 돈이 이래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엄청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2: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도시에 살고 있어도 막상 함께 살러 가는 것은 망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또 로인들이 자택 양로를 원하지만 자녀로서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택 양로를 선택했을 때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자택 양로는 자택 양로를 선택 안 했을 때 불안한 요소겠죠. 자기들로 만약에 자택 양로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하겠죠. 예, 이거는 로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제가 심천에 6년 동안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틀을 48시간 이상을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겨우 이렇게 그 말을 떼는 이런 그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나오면 저녁에 8시쯤에 들어가는데 온 하루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엄마는 한국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적적 하실 거란
1: 그렇죠.
0: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이 그런 그 뭡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1: 과묵하세요?
0: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심하면 누구한테 막 전화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하루 입 이래 뚝 닫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퇴근을 하게 되면 왔냐 이 말이 그냥 첫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엄청 고독할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게 되면 건강도 아마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심장이랑 이런 데서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래 정서가 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할 때도 이래 있어야
1: 건강에도
0: 그래야 건강에도
1: 유도할 텐데.
0: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너무 그냥 잔잔한 물처럼 이렇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건강에는 안 좋은 거고.
0: 그리고 할줄 아는 게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기세라면 물세라면 지금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할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 몇천 원씩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이래 재활에도 돈이 네.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그래요.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도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네.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그래서 이 현재 네. 방문 간호, 식사 배달,
0: 네.
1: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0: 네.
1: 네,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먼저는 그 요즘에 그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1: 네.
0: AI로. 네, 이렇게 그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1: 네, 네.
0: 예, 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예, 그리고 내 이 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그 든 생각이 있습니다.
2: 네.
0: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1: 혼자 계시는 예.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0: 예.
1: 네, 문제점이
0: 그런 거 했던 것 같고
1: 네.
0: 예. 그래서 그 이런 방문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래. 방문 서비스.
0: 예,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방문 서비스.
1: 네.
2: 네.
0: 예, 예.
2: 그렇죠.
0: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물론 그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그 듣는 분이 노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 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1: 네.
0: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 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 그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2: 네. 네, 오늘 소은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 회사의 박려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네,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좋은 세상에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신 네, 김설아 선생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의 사연 대신 선생님 자신의 행복한 이야기로 하루하루 엮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동안의 또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웃음과 건강이 넘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1: 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네. 네, 20여 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저희 연결종합방송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 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전년 의법치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셋째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해 우리에게 맞는 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다른 나라의 모델과 방법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서방의 헌정,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의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넷째로 계속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법률적 표현 형식입니다.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건설을 중심 과업으로 삼아 완비한 법률 규범 체계, 효율 높은 법치 실시 체계, 엄밀한 법치 감독 체계, 강력한 법치 보장 체계를 적극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 법규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계속 병행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제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은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당이 의법집권을 견제하고 각급 정부가 의법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권리 또는 권력을 행사하며 의분 또는 직책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어떤 행위든지 반드시 모두 추궁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계속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분야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 분야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관건 고리를 단단히 틀어주고 립법 체제를 보완하며 립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집법을 추진하고 집법 체제를 정비하며 행정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직권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법 권력의 분담, 상호협력, 상호제약에 관한 제도적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전민적인 법률보급 강도를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해 모순을 해소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변증법적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농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작품,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 급진일 때는 10원이었으며 깊은 밤에는 배로 받았다. 어느 날 밤 성밖에를 끄덕이면서 무슨 병인지 알겠소이다 하더니 나도 이 명의와 꼬박 2년을 상대를 했다. 그가 하루 건너씩 아버지의 병을 봐주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도 아주 부유했지만 아직은 왕진을 시끄러워할 정도로 부유하진 못했고 진료비도 1원 40전이었다. 지금은 도시에서 진료비 10원이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1원 40전도 큰 돈이어서 마련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하루 건너였으니 말이다. 그는 확실히 특별한 데가 있었던지 소문에 의하면 그가 쓰는 약이 다른 의원들과 다르다고 하였다. 약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약에 넣는 재료들이 얻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새롭게 처방이 바뀔 때마다 한바탕 바쁘게 돌아쳤던 기억만 남았다. 먼저 약을 산 다음 첨가 재료를 구했는데 생강 두 쪽 끝을 잘라낸 참대 나뭇잎 열잎과 같은 이런 것은 그는 쓰진 않았다. 적어도 갈대뿌리는 반드시 강가에 가서 파야 했으며 3년 동안 서리 맞은 사탕수수는 2, 3일은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돈을 주면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이 신묘하다고 했다. 전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백약이 무효하다가 옆천사란 사람을 만나 처방에 첨가재료 한 가지, 즉 오동잎을 더 넣어 먹자 곧 완쾌했다고 한다. 치료하는 자의 마음에 달린 듯 했다. 가을이면 가을 기온을 제일 먼저 감지를 하는 것이 오동나무일 것이다. 그전엔 백약이 무효했으나 오늘은 가을 기운으로 다스렸으니 기가 길을 움직였던 것이다. 어느 한번 왕진을 와서 병세를 묻더니 아주 성근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의술은 다 썼습니다. 이곳의 진료나 선생이 나보다 고명하니 추천해 드리지요. 내가 서신 한 통을 써드리겠습니다. 병은 괜찮을 겁니다. 그한테 보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은 서로 어색했으나 나는 여전히 뇌절스러워

깊게 그를 가마에 태워 보냈다. 들어와 보니 아버지의 낯색이 이상하였는데 한창 병세가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었다. 그 의원은 아마 2년이나 다녔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데다가 서로 얼굴이 익숙하여 난감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위급하게 되자 자기 대신 낯선 의원을 추천하고 자기는 슬쩍 빠지자는 거였다. 하지만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이 성 안에는 명의라곤 그 외에 진디어나밖에 더 없는 것을. 이튿날 진디어나를 청하러 가야 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요.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혈육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네, 한마디 말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은 말 한마디는요, 이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쟁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짧게 끝나고, 한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

0: 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达。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效率最。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到的，首先是不按规定停车的举证设备，点位是在第一是团结路民安胡同，第二是烟集街沿河路至迎宾路。